0: 3 horas, 56 minutos, temperatura, 20 grados.
1: Yeah, 앞에 내려와. Yeah. 기꺼이 받을 crown, 나 왜 back and touching down, yeah. It's the key.